0: आज हामी मर्कुस 5 अध्यायको 1 पददेखि 15 पदसम्म हेर्नेछौ। आजको वचनको शीर्षक भूत लागेको मानिसको छुटकारा भाग 2।
1: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도 그 무덤 속에서 살고 낮이고 밤이고 바라가면서 자신의 몸을 자위하면서 사니까 그 마을이 얼마나 그렇게 살아도 공포잖아요.
0: 아니 요 두시 아트마 라게고 마니스 테히 지한마 버스티오 아니 딘랏 거라우데 이라 아프노 서리 라이 쫓부라우데 버스니 바이칼에 가우가 라게티오 툴로 더고 비세티오.
1: 이 귀신 들린 사람 누가 불쌍하게 여기겠어요? 누가 도와준다고 다가가겠어요?
0: 요 두시 아트마 라게고 마니스 라이 코슬리 다야 거로스 कसले मदत गर्न भनेर नजिक जाओस्?
1: कुनै आनेदो, कुनै जान्योदो, कुनै बुमोदो बम्बालचिएसो उम्सिङमा नुको गल्पुन क्योते गाजिल मोथेयो।
0: त्यो मानिसकी श्रीमती, छोराछोरी र बुबा आमाले समेत टाढैबाट खाना मात्र राखिदिएर फर्कन्थे, तर नजिक जान सक्दैनथे।
1: क्रन्द डाक हाम पनि कुरल विएसो बादारल गलील बादारल गन्नो ओशोस्मिदा।
0: तर केवल एकजना उहाँको लागि गलीलको समुद्र पार गर्दै आउनुभयो।
1: 그분이 누구세요? 예수님이십니다.
0: 우하 코 훈운서 우하 예수 크리스도 훈운서
1: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오셨어요? 목적이 있어서 오셨어요?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어요?
0: 예수 갈릴리코 समुद्र पार गरेर आउनु भयो? 우하 निश्चित उद्देश्यका साथ आउनु भएको थियो? 우하 요 फौज दुष्ट आत्मा लागेको मानिसलाई निको पार्न आउनु भएको थियो?
1: 세상에서 버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않습니다.
0: 성사를 떼게고 마니스라이 뿐이 범위설레 예수를 떼게는 없나?
1: 가족에서 버림받고 친구와 지인과 마을에서 버림을 받아도 우리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.
0: 버리와르바다 떼게에 뿐이 사티바이라 가운데어루바다 떼게에 따뿐이 함라 프로블레 거힐레 떼게는 없나?
1: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외치셨습니다.
0: 둥가바다 오르는 바이카 예수를 두시다 아트마티라 헤레라 거라운 바요.
1: 더러운 귀신아, 나사렛 예수님 명령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.
0: 헤 어수다 아트마 나사렛 예수코 나오마 훈쿰서 에스 마니스바다 니스케라자.
1: 그자 귀신들린 자가 예수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.
0: 테스퍼시 두시다 아트마 라게고 마니스 예수카하 더구르데이 아요.
1: 부순 몸으로, 피가 흐리는 몸으로 달려왔습니다.
0: 낭고 서리라 러갓 먹이라이고 어우스타마 더굴데이 아요.
1: 영어 성경에 보면 날카로운 돌칼로 자신의 몸을 찢었다. 그러니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르겠어요.
0: 영어지 바이블마 우슬레 티카 둥가하루레 아프노 서리 까티고 티오 머니에고 사 테사일에 꼬티 데리 러갓 먹이고 티오 올라.
1: 피가 흐르는 몸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소리 지릅니다.
0: 러갓 먹이라이고 서리 리에라 예수고 사무 아이라 우 툴로 소리 거라요.
1: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,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?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.
0: 헤 서부처 퍼미스르카 푸트라 예수, 타파이코 모상가 케 서로카르. 모 퍼미스르마 샤팟 카이라 타파일라이 빈티 거다수 키 말라이 두카 나디누호즈.
1: 귀신이, 악한 마귀가 지금 누구를 알아보고 말하는 거예요?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,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말하는 거예요.
0: 사탄이 अहिले 고성어 쿠라 거리라고 쳐 भनेर 찐대서 예수 그리스도 परमेश्वरको पुत्र हुनुहुन्छ भन्ने थाहा पाएर उसले 보리라고 쳐.
1: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걸 알고서 소리치는 거예요.
0: 예수고 사무 दुष्ट आत्मा असहाय 혼ছ भन्ने 자네라 거라우대서
1: 내가 들어간 이 귀신의 이 사람 몸에서 내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. 내가 이 공동묘지 그냥 살도록 나를 그냥 놔두세요. 나에게 상관하지 마세요.
0: 뭐 벗고 요 마니스코 서리바다 말라이 너니깔누 호스 말라이 요 치안 가리마이 벗나 디누 호스 메로 마밀라마 허스터칩 너거누 호스.
1: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어봅니다.
0: 테스퍼지 예수레 우스코 남 소드누 바요.
1: 너의 이름이 뭐냐?
0: 테르 남 케호.
1: 군대요. 헬라어로 레기온 이 말입니다.
0: 파우즈 그릭 바사마 레기온 바닌처.
1: 그 시대에 군단장 밑에 3,000명, 6,000명, 10,000명도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는 6,000명이 한 군단장 밑에 병사들로 있었다는 거예요.
0: 테스 유그마 에우타 커만더고 무니 3,000, 6,000 와 10,000 사이니거루 훈테 라 예수코 समयमा 6,000 사이

0: सैनिकहरू एउटा कमान्डरको मुनिमा हुन्थे।
1: 스스로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이 군대 귀신, 이 사람에게 들어간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뭐냐면 수천의 귀신이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. 이렇게 시인하는 말입니다.
0: 우슬레 아사이 भनेको अर्थ के हो भने यो मानिस भित्र छिरेको यो दुष्ट आत्माले हाम्रो भित्र हजारौं दुष्ट आत्माहरू छन् भनी स्वीकार गरिरहेको छ।
1: 그러자 주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।
0: 아니 प्रभुले भन्नुभयो हे अशुद्ध आत्मा त्यो मानिसबाट निस्केर जा हालेलुया।
1: 귀신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돼지떼가 풀을 뜯고 있거든요।
0: 돼지 아트마레 오로파라 헤다 붕그르르고 툴로 바갈 쩌리라이고 되쿄
1: 주님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세요. 그러자 주님이 허락합니다.
0: प्रभु हामीलाई ती बुंगुर भित्र पस्न अनुमति दिनुहोस्। 아니 प्रभुले अनुमति दिनुभयो।
1: 그러자 2000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몰살되어서 죽고 맙니다.
0: 그래서 झन्डै 2000 जति बुंगुरहरुको बगाल समुद्रतिर कुदेर डुबेर मरे।
1: 그 모든 걸 돼지떼를 치던 이들이 봐요.
0: 뭉굴 쩌라우니어루레 티 सबै कुरा देखे।
1: 그리고는 그 돼지떼를 치던 종들이 마을로 돌아가서 돼지떼의 주인에게 돼지를 치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.
0: 아니 티 뭉굴 쩌라우니 고탈라어루레 गाउँमा गएर 뭉굴가 मालिकहरु र अरु मानिसहरुलाई यो कुरा सुनाए।
1: 그러자 그 주인도 주위에 돼지를 치던 그 주인들도 예수님 앞에 와서 소리를 칩니다.
0: 그래서 이 마릭하루 र 오로파라가 마니사루 예수 कहाँ 아이라 걸어온 탈에
1: 어떤 말을 해요? 예수님 이 지방을 떠나세요.
0: 티니어루레 게 하네 예수 암라 일라카바다 거이디누 호스
1: 제발 사라져주세요. 눈에 보이지 않게 떠나버리세요.
0: 그리파야 에하바다 자누 호스 हाम्रो आँखा अगाडिबाट टाढा भइदिनुहोस्।
1: अनि귀신 눌려서 고통 가운데 살던 자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줬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।
0: 두시 아트마 लागेर कष्टमा जिएका मानिसलाई नयाँ मानिस बनाइदिदा पनि तिनीहरूले येशूलाई त्यागे।
1: 그러자 예수님이 두 마디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배 오르시려고 발걸음을 돌립니다.
0: 대세리 예수리 어루 게히 나바니 꾸나 둥가마 쩌르나가 라기 퍼가누 바요.
1: 그러자 귀신 들렸던 자가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주님의 능력으로 정상이 된 것을 알고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걸 영접하고서 주님에게 요청합니다.
0: 대스파시 두시타 아트마 라기고 뛰어 마니스 프로부코 사마르테 도아라 니코 바이라 호스마 아이파시 예수네 퍼미스가 푸트라 어르탓 머시아 우눈서 바니 ग्रहण गरेर उहाँसँग विन्ती गर्छ।
1: 주님 저에게 새 날을 주신 주님 일평생 주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.
0: प्रभु मलाई नयाँ जीवन दिने प्रभु तपाईमाथि विश्वास र भरोसा राख्नेछु।
1: 주님 제가 주님 곁에 가서 주님을 도울게요.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.
0: 프로부 뭐 तपाईसँगै गएर तपाईको सेवा गर्नेछु। तर प्रभुले भन्नुभयो
1: 아니야 너의 믿음이면 됐다.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렴.
0: 왜냐? 팀도 घरमा आफ्ना मानिसहरू कहाँ जाऊ र प्रभुले तिम्रो निम्ति कति ठूलो काम गरिदिनु भयो र कसरी तिमीमाथि दया गर्नुभयो सो तिनीहरूलाई भन।
1: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가 대가볼리 자신의 고향 마을로 돌아가서 10개 이상 마을에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.
0: 대스포지고 वचन अनुसार उनी डिकापोलिसको क्षेत्रमा गएर ती शहरहरूमा सुसमाचार प्रचार गर्न थाल्नुभयो।
1: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겠습니까?
0: 두시 아트마 लागेको मानिस 예수고 सामर्थ्यद्वारा निको भएर सुसमाचार प्रचार गर्दा कति धेरै मानिसहरूले उद्धार पाए होला।
1: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뭘까요?
0: 아주고 वचनबाट हामीले पाउनु पर्ने शिक्षा के हो?
1: 귀신 들려서 소리 지르며 무덤에 사는 사람 의사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?
0: 두시 아트마 लागेर 찌쩨우데 찌한마 बस्ने मानिसलाई के डाक्टरले मदत गर्न सक्छ?
1: 부모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? 돈 많은 사람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?
0: 게 아마 부발레 मदत गर्न सक्छन्? 게 धनी मानिसले मदत गर्न सक्छ?
1: 로마 군인과 황제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?
0: 게 로미 सैनिक वा सम्राटले मदत गर्न सक्छन्?
1: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. 무속인이 도와주지 못해요. 점쟁이도 도와주지 못해요.
0: 그것을 पनि मदत गर्न सक्दैन। 담이 자기를 मदत गर्न सक्दैनन्। 조카나 애니어루레 मदत गर्न सक्दैनन्।
1: 점쟁이는 귀신의 종입니다.
0: 조카나 헤니하루 두스트 아트마카 다스훈.
1: 점쟁이 무속인은 귀신의 종이에요.
0: 담이 자크리라 조카나 헤니하루 두스트 아트마카 다스훈.
1: 점쟁이의 말을 들으면 귀신에게 더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.
0: 조카나 헤니코 쿠라 순이요 번에 두스트 아트마코 어서 버리 니엔더마 버린처.
1: 이걸 속으면 안 돼요. 전주에 점집이 많은 곳이 크게 두 군데 있습니다.
0: 이스마 터기누 후대나 조카나 헤니 창어루 데레 바이가 두요타 툴라 창어루 선.
1: 모레네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. 고산에도 있다대.
0: 창고 남호 모레니 뭐 서비 번이 딘주 고산마 번이 서래.
1: 그리고 완산교회 옆에 완산 칠봉.
0: 아니 완산 먼덜리고 최고 완산 칠봉 호.
1: 전라북도에서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점이 가장 잘 나오고 기가 가장 센 곳은 완산 칠봉 절기라네.
0: 대 세트라가 자들이어루래 번네 걸선기 대나 조카나 서비 번다 람브니스건 사라. 두스트 아트마코 석티 서비 번다 벌이어 훈사.
1: 제가 3층이거든요.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점집 안에 그날 밤은 구슬하는지 촛불이 100개도 200개도 켜져 있어요.
0: 뭐 테스로 떨어마티에 마티보다 헤르다 또 자크리코 거마 서에 200개 버티어루 빨리 레이카 훈테.
1: 그러면 아이가 물어봐요. 아빠 저기서 뭐해?
0: 아니 초라초리래 소태 부바 우하 아루래 깨거드 우는사.
1: 와 저기 돼지머리도 있고 먹을 거 많다.
0: 때하다 숭굴고 따오고 빠니 서 타니구라 내리 서.
1: 자신의 내일을 알아보고 싶어요?
0: 게다베 아프노 볼리고 딘 바레 타파오나 사한 온차.
1: 점쟁이는 자신의 내일도 모르는데?
0: 조카나 예네 마니슬라이타 아프노 볼리고 딘네 타 오다이나 바네.
1: 그렇게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? 귀신 불러들이는 거죠.
0: 그래서 그렇게 두스트 아트마 박사라 바로 두스트 아트마라 다키고 보호.
1: 귀신에게 자신의 집을 바치고 싶어요. 점쟁이에 가서 복제를 많이 많이 많이 놓고 구하면요 귀신이 와서 자신의 집을 집어삼키는 거예요.
0: 게다베 아프노 거 두스트 아트마라 숨바나 차하는지 자그리 가 거에라 대리 빠이사 대라 부자 거다 두스트 아트마 아이라 떠바이코 거라이 닐네서.
1: 자신의 집이 병들고 자신의 집이 망하고 후대가 끊어지길 원해요. 그러면 끝없이 점쟁이 집을 찾아가고 제사상 끝없이 차리면 됩니다.
0: 아프노 거 비라미 호스 नष्ट होस् र भावी पुस्ता सिद्धि होस् भन्ने चाहनुहुन्छ भने निरन्तर झाँक्री कहाँ जानुहोस् र मरेको नाममा पूजा अर्थात् सराधे गरिरहनुहोस्.
1: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대로 무덤가에 살았다면 그는 그게 생애의 끝이었을 거야.
0: 예디 त्यो दुष्ट आत्मा लागेको मानिस त्यसरी नै चिहानमा बसिरहेको भए उसको जीवनको अन्त्य त्यही हुन्थ्यो.
1: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?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.
0: तर उसले कसलाई भेट्यो? 우슬레 예수 그리스도를 뵈죠.
1: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?
0: 예수님이 깨 걸어봐요.
1: 다음 사진에 아래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크게 한번 해보세요. 시작.
0: 더스빈 문이고 요 와께 툴로 설마 번호. 헤 두스트 아트마 뛰어 마니스 버터 니스키에라자. 수루가로.
1: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.
0: 헤 두스트 아트마 뛰어 마니스 버터 니스키에라자. 할렐루야.
1: 우리가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.
0: 아미 아파일레 두스트 아트마 니스키에라 자 번요 번에 아미성은 군의 석티 우대이나.
1: 그런데 앞에 문장에 하나 힘을 쭉 얹으면 우리가 얼마나 권세있게 귀신을 몰아내는지 몰라요.
0: 또러요 와케코 어가리 에우다 사마르테 더베요 번에 아미는 커티 어디까가 사 두스트 아트마라이 버거우나 석성.
1: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 할렐루야.
0: 예수코 남 예수고 사마르티 나우 할렐루야.
1: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. 시작.
0: 예수고 나우마 헤 두스트 아트마 둘 바이자. 수루가롱.
1: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.
0: 예수고 나우마 헤 두스트 아트마 둘 바이자.
1: 할렐루야.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마저도 떠나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.
0: 할렐루야. 떼스포시 또 마니스바다 두스트 아트마고 세나파니 니스키에라 거요 로 우 나야 마니스 번요 번이 뭐 비스와스 거다수.
1: 아무리 비참한 사람, 아무리 더러운 사람, 아무리 인생의 폐인, 귀신 들린 자도 악한 자도 주님을 영접하면 새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
0: 저티수께 너희니에 저티수께 어수더 와두스트 아트만 라기고 마니스 바에다 번이 프로블레 그런 거래 버시 나야 마니스 번더서 번이 쿠라마 비스와스 거는 호스 허니 프로블고 나우마 아시스 디더수.
1: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?
0: 우스키 시르마티 아마부바 초라소리 러가운리 하루 꼬티 데리 쿠시 바이 올라.
1: 새 사람이 되면 이처럼 자신도 새로운 삶을 살고 가정도 사회도 지역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.
0: 나야 마니스 버니 버지 아파일리 파니 나야 집안 지우사 아니 파리와 사마즈라 체트라마 예수코 수사마자 수나오니 무케 파트라 번사 버니 마 비스와스 거더수.
1: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그래서 알르며 꼬부라져 있던 한 번도 펴보지 못한 18년을 보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.
0: 루카 13 अध्यायमा 18 वर्षसम्म दुष्ट आत्मा लागेर कुप्रो परेकी र अलिकति पनि सिधा हुन नसकेकी एक स्त्री देखा पर्छिन्.
1: 수많은 방법을 써봐도 방법이 없어.
0: 내래 उपायहरू गर्दा पनि कुनै उपाय भएन.
1: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환부의 손을 얹어.
0: 더러 예수 우하 그 아우누바요 라 하트 라프누바요.
1: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노라 내 병에서 고침 받을지어다.
0: 예, 스리 팀이 아프노 두루발다바다 묵다 바이키쇼.
1: 그가 깨끗이 고침받고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.
0: 우니 푸나룹만 니코 바이라 시다 바인 바니 마 비스와스 걸다수.
1: 또한 예수님은요 사람의 외형도 바꾸시지만 사람의 속사람을 바꾸기도 합니다.
0: 사태 예수님의 마니스코 바이리 룹마트라 호이나 비트리 마니스 라이프니 버리버튼 거는 훈사.
1: 다음 사진의 크로스비는요 장님으로 태어난
0: अर्को तस्विर कि क्रस्बी अर्थात फेनी क्रस्बी जन्मिँदै दृष्टिविहीन थिइन्.
1: 일평생 눈을 못 떴어요. 못 봤어요.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해요.
0: 우니 जीवनभर देख्न सक्दिनथिन. तर उनले येशूलाई ग्रहण गरिन्.
1: 그리고 새 인생을 살아요.
0: 아니 नया जीवन जिइन.
1: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.
0: 아니 उनले यसरी स्वीकार गरिन्.
1: 나는 눈을 뜨고 있지만 땅만 쳐다보고 사는 맹인들이 더 불쌍합니다.
0: 아카 भएर पनि केवल पृथ्वीतिर मात्र हेरेर जिउने दृष्टिहीनहरू झन् दयनीय छन्.
1: 나는 육의 눈은 감겨져 있지만 영안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입니다. 할렐루야.
0: 메로 शारीरिक आँखा बन्द भए तापनि मेरो आत्मिक आँखा खोलिएको छ. 그래서 म परमेश्वर र स्वर्ग देख्न सक्छु. 할렐루야.
1: 그래서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가만도 5,500곡에서 만곡입니다.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
0: 그래서 크로스비가 रचना गरेका भजनहरू 5,500 देखि 10,000 सम्म छन्. 2 고린도 5 अध्यायको 17 हामी सँगै मिलेर पढौं. 수루 गरौं.
1: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.
0: 이스카란 कोही 크리스마스 छ भने त्यो नयाँ सृष्टि हो. पुरानो बिति गएको छ. 헤र नयाँ आएको छ.
1: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.
0: 뭐 तपाईहरुलाई एउटा प्रश्न सोच्छु.
1: 여러분 안에 사단 마귀 귀신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없을까요? 없을까요?
0: तपाईहरुको भित्र शैतान वा दुष्ट आत्मा छ कि छैन?
1: छैन? 왜요?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? 할렐루야.
0: 기나바네 तपाईको भित्र को हुनुहुन्छ? 할렐루야.
1: 여러분 새 사람 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
0: तपाईहरु नयाँ मानिस बन्नु भएको छ भनी विश्वास गर्नुहोस् भनी प्रभुको नाममा आशिष दिदछु.
1: 새로운 피조물 된 걸 축복합니다.
0: 나야 सृष्टि बन्नु भएकोमा आशिष दिदछु.
1: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걸 한 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
0: तपाईहरु परमेश्वरका सन्तान र येशू ख्रीष्टका चेला हुनुहुन्छ भन्ने कुरा एकपल पनि नबिर्सिनुहोस् भनी प्रभुको नाममा आशिष दिदछु.